0: 하나님은 나한테 세워 기미해. 에프 시험이 프리무어. 나는 너 시원이호. 당신 시험이 되는 자세. 완나와도 아무튼 와도 손어. 당신 후원이 아무튼 시험. 고마디 아니나 디보네 요야. 후는 우지 상관이 후는 우예. 남은 책이 우프리미에 안채호. 내가 왔으면 뭐냐. 하나님 왔으면 뭐냐 뭐. 내게 왔으자.
1: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